까먹는 거 그렇지 이거 뭐라 이거 빌리오션 까먹는 거 힘간다는 거 그런 얘기 못하면 그런 거 너무 들으니까 내가 뭔가 이제 빙질이 뭐 빌리오션 맞는 거 있어요 You are my lady 말 미나 이런 거 국가라 국그래노 너만 인기라 여반도 John Munyo, uka ama pukaratio. Shiume ni tunyendra night shift, the Commodus. Yeah. Inba kwa du, hinyende osonga kuwa ku Paul Simon. Yeah. Okay, mbuna wali potesi mwendo. Kumepa haa.